0: 알로 건강.
1: 파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데 선독자바 할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가스키 탕쿤 마파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네푸다 선독자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인렐렉션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이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93623270789 다일 또 비드나 샤룩야비요 헬로 공강
2: lamaknari aigi punsi mathangda lakhatriba matamise asigi saihouni saisakliba haikham lokendro sairengba thaunau samsamo tabirasi

0: 헬로 건강.
1: 파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 기 탕쿤 마팔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네푸다 선독자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위넬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이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9327078 dial to biduna sharukya biyo hello kungang
2: adom na nungai raba manipuri film sei kangla channel gi ayuki tharamda tabiri film sei gi ahom suba khudoloina lokachari khusa ani film sidagi amarjit amadi susmita ani gi apun me khonjelda ခိုင်ဒင်အီမိုနဲ့ဆိုင်ရင်ပါရှေးရောင်ပါအမရစ်လောရင်ပါခွတ်တော်တောက်ကြရီ

0: 시대피로. 시대피로 할머니.
1: 시.
0: 예. 한잔 다 잘래이네. 오, 대봉김에 시스니냐. 폼필랍 루이드리보 솜당 아이나레 오자사우레 이사나 밥카르타나시. 오, 아이디나 한마 그이 강디에 남발기암 비나라 미자니나 미시스감 타나라 미자네바.
1: 마기마 복사 깨미암 파진노 예우네 레셀 더보기 탱에 오자사우레 하이다나 미시스 타락파시 파우바 히야데하바 아코이 드라마 우토세 당꾼 망아드네 아두가 레셀 마팜다기 슈티로 보야자버리 캉아브라 누파 오나바 쩨뚜니 하비디 야자버니나 아코이 콜레스기 폼블랍 더바 마시나 라스티니 하이제나라가 낭고 오나바 라이니 캉아브라
0: 야리라이리마 낭 폰지 마탐가라 이나 바이프타레 아두가 낭아 시디 노이 드라마리아 실쳇빠수 야라
1: 다 산톰바 아이 폰지 낭 빠이게즈 빠이저 호바 레셀디 쩨뚜바 야라 하이시니 리라오 뚜이시 코이 드라바니 하바
0: 타닝게라 타닝오이라 아이나 쩨빠 야로 이디야로 와로 이레시데 코
1: 소음나 디라셀 하우람 마니 타이시
0: 리아셀 하우게라 리라 하우게라 이캉디 나 시디 낭 충자쩨빠 야로

0: 라디오 해는 뭐 마마도 수
1: 해는 뭐 해는 뭐
0: 자 비는 뭐 이런 거니
1: 아 자
0: 라노유 또유 오이쇼 이런 정도 마치 뭐로 얼마 하이젠드는 티리와 하이는 뭐로 얼마 하이젠드리와 와자리라 여기서 얘는 한잔 좀 하이라 무슨 여헌 매유한 많은 매출 별로 이들 거라고 이들로 라노 그다음에 이젠 걸든 거야 이렇게 안 시도 혹시 못하라기 아이 말했다 못 이거나 말이 러시오르마
2: 어자 토비사비 이라일 무슬락들이
0: 많은 못 가이다 그러봐 나도 대목 나한 막 해야 돼 마수고 능게 해해 랑민 나보다 이네
2: 어자
0: 나 신을 가이다 그러봐 뭐
2: 어자 망 시체 막 거기 콜레지게 폼필러 라스디 아니 하이브러거리노 나시 디타 템봉 잡히라 뭐 마 콜레지데기 아둠 리아센 마품다 하진절하게나 폰 떠라미 아두다 나시 디아 이슈 이탄다 둠 라요자 아이네 부디 폼필럽 로이드리 브로 오자 사우레 투나라오 하이드나 나키 마망드 부디 마기 폰다 메시지 아마 부디 타크리 오자
0: 두기야 강도 숨어네 하이리스 뭐는 생아 올라 삐오네 떠오르나 릴라 올름다 시마 폼필럽 해 떠오르시까 이노 봐
1: 아이고 못 떠오니 또
0: 약간도 제 릴라 혹시 릴라 스크립함도 필요거다
2: 손들이
0: 야래 야래 제 야래 마이 못어 마기 다이노 또 있다 올게
2: 오자
0: 나 호야라 공매 호글 제 혹시 호글 호글
2: 보내자 미입사 라오에 사디 호글
3: 오는 이슈라지 너 아이다오네
2: 또 이슈 딱
3: 릴라 땀도이네 나 떠오르시야 아마 야옥지 해오이바
2: 뭐시 파르치
0: 하 바라닝싱 뭐이나 나랑 땀 키브 신두기 로이럼 다이 마티 까마득이 핵도 없이
2: 이야 아니 요즘
0: 아두가 눈마 가서 턱이 짓고
2: 어 반이자
0: 속담 땀덕 신크라 수와 이따 우르시시 아이 나부라 말랑 간봐
1: 오자
0: 팍도 소화이 땀도 타로 아두가
1: 아니 반이자
0: 백그라운드 뮤직도 가나 놓고 마티 빵실로 대몽
2: 오자
0: 베나디 오르프라
2: 오자 역저리 시들리 지르 오자
0: 파래 파래 에이 말렘세 베나시는 빠요
1: 오자
0: 영어의 맴사
3: 오자
0: 오자 와 하이겠고
3: 응
0: 나랑기 낭기 다이록 두더기 호구돌이니
3: 호이
0: 아이 코이기 토이비나 농부한더기 양고의 샤골 문두나 뚱두나 남토락락 샤골마다 두더기 캄바다 샤골도 보 파비오 하이나 까우락바 콘지 마두 마마 샥라비 마시엠 캄누나 따바더기 마우빠 캄바오 까우락바 마다 마신 마우빠기 농시라바 다이록 두더기니 고 호구돌이시
3: 호여자
0: 야라니꼬
3: 호여자
0: 하우로 호우로
3: 아, 호이
0: 하우하우하우
3: 이쯤 기분 오이드닝 터
0: 까리도 모르게 니 맴사 릴라도 덤벌 야실 라쿠다디 닌 티는 농아를 야실 짜타보기 만덤쑥 방대 호나게는 숙한대 릴라 덤벌 이거 오고 하여가 컵디미 시부마 시부 까람바 아티스 노바
3: 오자 오자 땅가 한자랄게
0: 하이
3: 칸 아우진 와 있다 베니 보자.
0: 누가 이러 릴라 똥시 하라디 칸 아우 와이로. 아이 칸 님마도. 어우로.
1: 매양
3: 보여자.
1: 간다시고.
3: 이쯤 기붕 오이드닝 타우.
0: 키땅 간노 타우비마.
3: 이쯤 기붕 오농야.
0: 하이고.
3: 나쯤 나 까오바야와 콘젤시 타르바디. 나쯤 기 낙텔락로니. 이두닝토
2: 벌렘 석비 셈할 나두닝토 락서레 녹바보 고위바디 커리어와 딱피게다바 증나드나 딱피르도 벌렘 석비
0: 셈기부 하유 멤사 아유
3: 호여자 이 셈기부 오이두닝토
2: 셈한
3: 농야이 라이레비나 셈나 낭부 짱나바 욕락바디
0: 노우
3: 레이카이 코이나 쩨뚜나
0: 아라가 노우
3: 레이카이 포슈 랑루라가 팡락바짜김 카라두나
0: 아유 메마하유
3: 히두닝토우
2: 심하는
3: 낭부 짱나나바 욕락바니도 라이라바
2: 벌렘 석비 심하
3: 이두닝토우
2: 탁비유도 이쯤할
3: 나시 꼬라우농디 나 다우농반기 양고이 샤골 파두나 나 쯤길라만 돈다바 삭저로니 농야이 텐타라가누이 쯤기붕어 콩레이 두로 라이라바
2: 벌렘 석비 쯤할 ꯏꯁꯦꯝꯒꯤ ꯌꯥꯊꯪ ꯐꯪꯂꯕꯗꯤ ꯃꯥꯂꯪ ꯃꯥꯡꯅ ꯊꯥꯅ ꯆꯦꯜꯂꯤꯕ ꯏꯇꯥꯎ ꯅꯣꯡꯕꯥꯟꯒꯤ ꯁꯒꯣꯜ ꯀꯥꯔꯨꯕꯤ ꯐꯥꯕ ꯉꯝꯖꯒꯦꯀꯣ ꯏꯁꯦꯝꯍꯜ?
3: ꯇꯥꯊꯦꯝꯕꯣ, ꯑꯝꯇꯪꯒ ꯀ꯭ꯌꯨꯗꯨ ꯄꯤꯕꯤꯌꯨꯕ
2: ꯏꯁꯦꯝꯍꯜ.
3: ꯏꯊꯨꯅꯤꯡ ꯊꯛꯎ,
2: ꯊꯥꯛꯄꯤꯌꯨ ꯏꯁꯦꯝꯍꯜ,
3: ꯏꯊꯨꯅꯤꯡ ꯊꯛꯎ. ꯉꯁꯤ ꯀꯣꯔꯧ ꯅꯣꯡꯗꯤ ꯅꯇꯥꯎ ꯅꯣꯡꯕꯥꯟꯒꯤ ꯌꯥꯡꯒꯣꯏ ꯁꯒꯣꯜ ꯐꯥꯗꯨꯅ ꯅꯆꯦꯝꯒꯤ ꯂꯃꯟ ꯇꯣꯟꯗꯕ ꯁꯛꯆꯔꯨꯅꯤ ꯅꯣꯡ ꯌꯥꯏ.
2: ꯏꯁꯦꯝꯍꯜ,
3: ꯊꯤꯟꯊꯔꯒ ꯅꯣꯏꯆꯦꯝꯒꯤ ꯕꯨꯡꯉꯣ ꯈꯣꯡꯂꯩ ꯊꯨꯔꯣ ꯂꯥꯏꯔꯕ
2: ꯄꯣꯂꯦꯝ ꯁꯛꯄꯤ ꯏꯁꯦꯝꯍꯜ.
3: ꯏꯊꯨꯅꯤꯡ ꯊꯛꯎ.
2: ꯏꯁꯦꯝꯒꯤ ꯌꯥꯊꯪ ꯐꯪꯂꯕꯗꯤ ꯃꯥꯂꯪ ꯃꯃꯥꯡ ꯊꯥꯅ ꯆꯦꯜꯂꯤꯕ ꯏꯇꯥꯎ ꯅꯣꯡꯕꯥꯟꯒꯤ ꯁꯒꯣꯜ ꯀꯥꯔꯨꯕꯤ ꯐꯥꯕ ꯉꯝꯖꯒꯦꯀꯣ ꯏꯁꯦꯝꯍꯜ?
3: ꯆꯠꯂꯣ ꯆꯠꯂꯣ ꯏꯗꯨꯅꯤꯡ ꯊꯛꯎ, ꯂꯦꯝꯅꯃꯛ ꯁꯒꯣꯜ ꯐꯥꯕ ꯑꯣꯏꯌꯨꯀꯣ. ꯆꯠꯂꯣ ꯏꯗꯨꯅꯤꯡ ꯊꯛꯎ, ꯇꯦꯟꯊꯔꯒꯅꯣ ꯅꯣꯡ ꯌꯥꯏ.
2: ꯑꯣ ꯃꯖꯥ ꯏꯕꯦꯃꯥ, ꯌꯥꯡꯒꯣꯏ ꯁꯨꯕꯂꯤ ꯀꯟꯅ ꯄꯥꯌꯣ ꯄꯥꯌꯣ, ꯌꯥꯡꯒꯣꯟ ꯊꯛꯇꯒꯤ ꯇꯥꯒꯅꯤꯀꯣ ꯁꯅꯥꯍꯜ. ꯂꯥꯏꯔ ꯂꯝꯖꯥ ꯂꯥꯛꯂꯦ ꯌꯥꯡꯒꯣꯏ ꯁꯨꯕꯂꯤ ꯄꯥꯌꯣ ꯄꯥꯌꯣ. ꯑꯣ ꯃꯖꯥ ꯏꯕꯦꯃꯥ, ꯌꯥꯡꯒꯣꯏ ꯁꯨꯕꯂꯤ ꯀꯟꯅ ꯄꯥꯌꯣ ꯄꯥꯌꯣ, ꯌꯥꯡꯒꯣꯏ ꯊꯛꯇꯒꯤ ꯇꯥꯒꯅꯤꯀꯣ ꯁꯅꯥꯍꯜ. ꯂꯥꯏꯔ ꯂꯝꯖꯥ ꯂꯥꯛꯂꯦ ꯌꯥꯡꯒꯣꯏ ꯁꯨꯕꯂꯤ.

0: 영화 되게 해내서 여기 신의 독도를 연기하라더라. 이모 강대미 이나 제일 레이네 레이네 이만한 하이바이 와도 따다 번나 띠 하려더나.
1: 아왕롱기 이부헌 비나네 하쿠만 오자 오이리바 프라이빗 스쿨루다 마니푸리기 오자 마와레 이네 이네기 나사노 파도 에메 술로이레 하이다 오자 오헬로라시 마푸신베르게 하이두나네 유음시다 야라 놀락람바도
0: 또우리에도
1: 마루수낭메 야데도 나티 마두부 야람라바디 낭낭아시 오이리바 피범마시막디 오이람로이다바네
0: 오이마 아이보 쿠이마지 가마이는 강나르시게 강디어와니 오자 오게 덤네 오자 타나 간게 덤네 타나 비나 콩게 덤네 비나 그리노 나사나 쇼밤저리 바 심범마시부 이마나 또 돈턴한테 우비리스부 거리기노 바 마이 팔바 칼카라마 오이 바이바세 아라이브나 티마 타왕네 이카이 쿰나리바네 프리티비기 마팜 부나막다
1: 호이네 타얌 왕에 왕디 하이디네 아이 아두다 아이 코이 쇼아이데디 나 코이시에 미네 타우렘 쇼보이네 우버기 와다니네
0: 드라마토르게 타박토르게 그다이 누밖에 할래라게 타박 레이네나 봐 이러드나 인콜리온 돌아가 바라들래라가 이사 타박도 하이베도 이만한 밤이 비시보 아이디마 두디 밤디에 그 땅도리 타박 기 땅도리 타박 혹시 뭐 땀새 많은 강들이에 타박 마사마기 마반 루파케야 요르게 하이베수 이마보 강나브로
1: 드라마 야오르바니 나앙 바삭바 파우디 싱 리트레네코 사르카르기 타박드나 타박로 나만 나만바 마야마마 사르카르기 타박나 트라부수 마나 마나응암바 수놈나 까다이데 까리 하이든 호나리부스 나미토 우드라이
0: 오 아두니 아이나 토리시쇼 아이나 응암자바 아이나 밤자바 타박두니 아이나 호나리시
1: 셀 톡바 타박드 호나라마디네 밤자라마디네 파다우바
0: 야레 아이 셴 톡데 시나 드로 셴 톡 드라바니나 나 시다기네 아이기 싹 성두서 하프로노 아무튼 자제라로 좋아 하피르노
1: 가야 되노 이
0: 문제 아마 내 앞으로 놓자래
1: 사오르가 토크리시 예문해 이마세 하이

0: 아이불 옥신 미로니 이소.
1: 아두마인 하이그놈이 이마는 거. 아이디 이마 야우들어 바디 힝바 해로예. 이마 부파는 나마 나사나 깐호나가 세. 삼포세. 세. 세사 시인도 사산시세.
0: 야래. 이마 올래. 나 에러가 묵시 아르겠고.
2: 이따. 아 이따 텐봉래 브로. 오 이따.
0: 가나노. 마판다 낭가 오브 야오브라 거리노 미가 오브 군바 마타이네
1: 응 이마리 거리시 아이 토르가 이행기마
2: 다
1: 예 말이야 몽골시도 국가 갈고 야드로 영웅 너덤 장라 부수 야브드고 수망대가 묵고 그러잖아 이디 미토코 오르고 닝오레 거리레르게
2: 아 이마디 감도레 이다
1: 아 이따 독터는 타락바 이닥싱 사리 카르파리 하이게드라 마사시 알 워르바니나 하고 칸카파디 토이는 놈들이 파몽들레리 아상시 이마가 우나르시
2: 나티나티토 이마도 니티나 포타라글레지르신 고니 우나르게
1: 파레니 그도 호지부 그돔데이노 그다게다 요르라게 아
2: 아테이케 슈셀루데이토 시다 이타오기 시다 다리익틀라이시니 오자기 파코니토
1: 하 오자기 파코아 아코 오자나 크리 하르키토 아이부 오자나부 염사오브르
2: 마사시파드 이타오는 나사도 오자이쁜 먹이 파드 파크리 두카리기노 그이도 보이샤오드니토 아이니 락리세 아테이기나테 세 세 시파실시
1: 크리노시나
2: 바이드 파이셀루네세
1: 시부 크리노
2: 이마기 아나바다 히닥랑 탁레이바다 마팅 오이나나 바이드나 에코이 아티싱나 카이진나바 셀네
1: 하
2: 오자나수 루팔싱가 마피레
1: 이타
2: 아두가 오자시 오레농 틀라크니 나원다 카라 하이라 모이드나 하이레 실록슈
1: 이토
2: 시
1: 메코길라만 아이암 톤셀이토
2: 카리길라만 노이토 카리길라만 노 시 시드 록셀루니 시 아쿠이 메암 레이시디
1: 이토
2: 아이디 호레누미 당슈 라크니 누미 당기 샥토 아이 통깅 시디
1: 이토
2: 난 게임 칼루 아이쿠이 아슈암 레이라가 이타오 이톰타나 와바야바 나티네 아도 이마시 아이 호레노이노 바즈노 우나라케 아이 탈기 코이토
1: 파리토 이 소이북 틴도 가기토
2: 이히 그래 코이토
1: 그도록이
2: 아이디 하기 칼라글라고 와무수 하름드
1: 그리와노이토
2: 엉도 파무 닝티노
1: 그리와노 그리노
2: 아타이나테 이타오는 거 사유 칼리도 그리와 칸노
1: 그도록이도
2: 마두 파테 마두 마두 아란보 콩탕니 코이토 바 헥타바다 아이 능무 와라위토
1: 그리와노이토 그리노 하이리스부 아이부
2: 그리와노이토 말렘 똥 능 아이 카람바 이몽기 마차노 나호나나 딱나가다바나 티니토
1: 이토
2: 파나수와스노 파나수 낭세노 파나막 아와바 피범수 락세노 나쿠 막나 헤 라이 바깥나 파리바 능기 페나드 능나 숨다기 루팔리 싱마가 차와 칵다 능나 마두부 이토
1: 이토 이마게 거리바 비범씨가 이쿠타 셀라마틀 이타바가 타싱나 잉하오문 이말에
2: 파나막 셀라 이트라바수 능 아둠나 또 봉나 브로 아이슈마네 탐나빠디기 칸부니 티카토 오브 타사오브다 능기 페나도 능기 페나도 깨동네 두이노 하이브니다 제시비니 롤러니 하이레디 샤키네 노래 주먹원데 가네비에 마네 북질 쩌오바 미눙시 칸부 미임 오이브기 이따오기 짱그다바 셀도 아무따 와타나 비비라뿐이 능 액세티브가 다 써보도 호비호비 능이 나마나바 템봉도 베나이온기네 락라메이드나 바우 비빌 아메고이다
1: 마카타라
2: 그이노 능 신범지 또 오게 칼럽을 하이브 템봉
1: 마카타라
2: 능 베나콩바 또 오게 하이브라
1: 하이브 마카타라 룬 하이브
2: 까리기수 마카타로이 도리브노 사앙르바 뿐치기 맞담마마 마하키다막 오이저바카야 다 독다나 마시나 능 아이기 디뿐치니 능 아이기 디 아와바니 능 아이기 누가이바니 쿠디막니 칼라가 숙창을 하다가 그리 노브는 너름 리버 피랩도
1: 이토 페일레이터 라라브는 노브 노브 해질럭바 아와바마기 바탁다 아와바마나 숨숨 아이기 와클세 자자 칼로리토 아이 아이기 와클세 그리노 컨젤 트리토 아이
2: 바레 도시 이마타란 다소브나 능 아이부디네 나오도 마나오금 암루나 독저베니 이토 코이닝가시 이파이푸나 탐비람발람담시기 아트 컬처 요클리베니 마야이 까바 진작득이 랍토이바 팟더바 상거득이 랍토이바 theater toriba pena khongibase to mayam harau jabani to sel ge wat pelai rasu mana mating to gani haide aduga karigum masi gi matung da pena aduga nang ga kainada ge hek khalak pa mikup aduda ta chawba ga nang ga supu chi supu gi mari tanar bani khangu to masi masu nang onda haina modra ta chawbun haide yam nuai ti to
1: wahara ba punsi asi kitamang kana su sum thor pikani khanjaru da bani ita jaruti Tasa unai bu, sauro para amati tapiring asidi. Asuk puning nungsi ba amuk tesu yau kitri. Masih pun ama hau kerba bari habi doa orang semitu.
2: Tahu,
1: ay. Asidi, layt layar gisai tiang na thamoi dek power buk kalagi sil. Ay, na natai lagi kalui, pun ama kau tu lagi kalui. Pesanan lain bapang dapat mama naik terus sahur bersamudra ipak ama gembani hai bese.
2: Tahu
1: ngasih di, ay mayak seng nak kong lagi tahu.
2: Tahu,
1: ay gea seng bersih pemasai, ay tadok leroy, ay sung tadok leroy koi tahu.

웨스턴 뮤직의 더러운 따비리. 아가스바니 임팔 하우직 로비더시 사나이르바싱기 와리 타우람시다 마니포르기 사나이르바 카비 라이숨 사마레인드 싱하 라이숨 사마레인드 싱하 잉글리싱 마가 사마판 군가 망아기 줄라이 기 탕콘다 예스쿨 히루한 발라이카이 임팔 다 포키 아포포기 밍나 라이숨 토말 싱하 카위 신팜나 컴파운더니 아포포기 밍나 티암닝올 이베멜 데비 카위 Makoi masil manau mangani, nupa ahom nupi anini. Mayamba ahal Laishram Birendra Kumar Singha, afauba matamisegi saisakba amani. Laishram Samarendra, ing disemaga samapan, nifu marida, Calcutta University gi makada, metric amasung, ing disemaga samapan, nifu nipanda, BA pass tauki. Mahak high school gi oja oina hauraklaga, Education Department amasung Social Welfare Art and Culture Department da officer oiram laga thabakdagi pothaki loina bigi mingna withdraw ningol bina pani devi kawi machanu pingak te taret poi aikhoi imung da nepi nipan nupa amakhak lei nupa amakhak tu aihakni asumna Laishram Samarendra Singha na phagi tawduna haiki Calcutta da satra oiringai de ikiba Leilangba kauba tungda classic ama oina khangnarakpa fajaraba sairing asi English

사실 아까 고비 동시에 미 고비 글롬지 히 수당서그 히그 다큐바이너라 그러지가 아유른 것 데이터이더 링상 잘한 아까이 빈지 아톰의 아자트 그 제이 헤이더 아톰맘이 아상러를 리면 히다드 사드 아유른 것 데이터이더 그자 글러싱 함싱러디 강가셔 것 데이서르 꿈시드 아유르 아까 하윤맘 다 사르르 아유르캉 제이위에이너 하윤섬 황바이름 랑 미드 네추럴 파밍 위 아싱리 테시레 한시레 망머닝르 리페일리 아 원팅롱 그탈 링상프롱르 아 엑잠플 사드 원윙 제일리 탕레이원 메리골드 히 링상하에 그 아우양아 남지는 아까 이거 좀 그렇게 샴미야 팅롱 제일리 응바이팅 이좀 위리 검은 살아가는 상황도 그래 응바이팅 팅롱 히 루이페일리 지금 양고이 구이머라 이들 인성 가이 사람 어우 아나지는 하르 사드 싱바이에 랑 미드 시 뻥더 그 판다 그 판다란 이두메 대시래 한시래 링성 가이 대시래 한시래 이리 시 위에느라 건미 그거 두 말리 소일 임프루브먼트 말레 마타상 강석 지하블리 이름 되는 내추럴 파밍 위 아징리 마다이 메이크업 그지 아가이 지향 말레 마타상 강석 레이타우 마다이상 강석이네 레이버 마카 위에이나 꿈미시린데 링샤이 나가는 레이지 리버 키 칼라마 미자 아타이롱 아카 위에이나 꿈그지다 아타이 파샤이 나가 아롱지 리버 키 칼라마 미샤이 미카자 미카샤이지 아가 케미컬 하르상 카미 망아이나 마프닝 무레이토미 하르누 아까 아카이 위방르누 케미컬 무상르 이툼나 이툼 위리 강아자 이나 삼망다 클레이 어듀빙 만나틀가 샘코이 바이 하르베사 하이 핫 퀴엘가 다이가이 아롱루노 아나루노 고 걸러고호 피남 그 젠푸이 세일러가 슈잉석르가 하르가셈 슈케이위 바이 세바이 호바이 에이나 하르가셈 히그타가 똥커 내추럴 파밍 위아싱리 라이 컬리범 하카이어카 히다다 셈코 쿠이 하르지 멍정러르므나 지위방 이툼 위리 섬가팡 어듀빙 만나틀가 셈코 쿠이 포뮬레이션스 시그진나이나 내추럴 파밍 위 히다 더 셈고 그 포뮬레이션 시그진 히 내추럴 파밍 위메다 일라카 해 아가 야카나 아타 암 지빙 리밀링 상랑르카 크니오 미그바이 비치 암루트 포뮬레이션 삼 셈바이 루이범니 상 미그바이 지프 암루트르 포뮬레이션 리 그라 아가 아가 일링아 크바이 포뮬레이션 스 그중 셈 그바이 지프 암루트 에 비치 암루트 그 셈리 세바이 세잉 지르 그라 이좀 보라 셈 그바이 베숀 말레이 제네 지니코르 그 동해 히트르리 만낫 미르가 마슈이쿠이 자이카 미타란 비추 아무르 리터라 가지 드르리 리터 마크노 히타다 만나쿠이르가 만낫르가 셈쿠이 바이 히타다 포뮬레이션 사이르 그 좋은 거 셈쿠이르가 시진 바이 커뮤니티엘리 워터 컨저베이션 그지 이름 땅쿨도 이리 그 홍지니가 파크리 지니그 그 샤바이나 땅다드르 이 컨저브 사쿠이 불롱르 홍쿠이 불롱르 얌쿠이 루범리 르콘 그 띠디나 콘쿠이르가 졸그장 위드르 파리 가바이사르 아담 그 지덩을 레이 컴사이 에이나 이두무이 얌쿠이 루이잉을 레이 히 컴사이 에이나 마하일라 키가 아카 링성을가 하이플롱르 글레이 위 스트럭처 힐리 스트럭처 힐리 아쭉 지니 강타니 글레이 위 아쭉 히 쉐이거 굿 물레이 아카 카님 슈룩 마시만 마네 글렁 글레이 리 레이더 클레이 베니피셜 이둠 리동 카미야 아까 아까 이거 좀 글레 미가이나 못해 그러는 놈 미가이나 그 대유노 히빙 힐리 무쉐이 굿마나 그 히드다 히우방아이나 그 샤빠이나 당다 글레이 그정 글레이 루이지가 그 사오지 올리 얌구이지가 그정 히드다 어차키 수이다 발롱라 그나 오사드 엔바이런멘탈 스테이 서스테이니빌리티 내추럴 파밍 위 아징리 케미컬스 무시 그진 히나 이퉁무 엔바이런멘 석시 그성 그 좋은 거 수이당석 히다드 사드 무시털 강석 아이나 그식 그사 강제이 가라달란 이퉁리 그 좋은 거 좋은 금이래 늘레이 금인 케이그 투이 히다 수이당석 내추럴 파밍 아이나 아테야라 한시라이 마그 좋은 거 퀵 쇼크 히드다 그 좋은 거 퀵 쇼크 히위 빙위 밸류 아만나 주가밍석 그 그다 주가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마켓 이르노 도메스틱 마켓 이르노 오가닉 프로덕트가 만 중매 법범 랑미더 이듬너 오가닉 프로덕트는 지가 상미더 파리바이 스토리지리 상미더 담 하이바이 케미컬 먹으상 프로덕트 사투이 하이더 파사위 왕을 파마이 법범 내추럴 파밍 프랙티스 그사 히 바이락 그 리졸트 삼가

안 봐. 찡우마기고 바이니 생타 빵 어떤 이미 오이 봐. 젤라세 콩뚱 있나 닝타우타우가 빵나버기 황새끼 신락도나 뻔나 둬야 했다네이도

0: 간절함바네바 아두거디 묻가세 로이나마헥 망크레 낭네헥 앙락바다기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노 할바나 대바 지구 아이나보 낭게 아닝바 빰바다 다리팅바 야오그르게네
0: 야오데바 두
1: 아두니 아이 로야 아두 이마는 강부도 낭게 난 쿵가노바 상바나비 고 난 쿵가노바 시 나 사가도 와한 바야바나티 사원 바야바나티 에바 상바나비 아두 아이제 duty time over ya
0: ah
1: aine horen phone toroke nang nungai nungai le mu konan
0: hoyo thamo ko do dia is yum si daina la le basibu is makoi maya masina ngang na ba sain na ba si mangai gre ne aino pana yari bu kana de palar sat na ba dum lo shi lukhi ge

가르가로움다 하이터리일라 포나가 땡볼나세이 카이리 라포나가 락다 나야리빠 불레이나가 락다 나삭다바 앙앙나가 농야하이나 간바도 양양양양 이마사 마코나떼 이마사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에릇뜨땡 갈록방 농아이 농바하는데도 숨쌩 갈락바나 끼길래빵 미야마망에 오락래도 농바한 꼭바 빨래마마나 모부모부잉래 하르가 양도우람 타락바 아이 뱀에 뱀아 바자이다 이번 쌩

섬나는 쌈다 우리 동네 생부사 아버지 내 사들어봐 나고생 해랑사 아버지 야꼼들어봐 향아미 컵 폰다 하이들어봐 동네 팜팜 라운딩에 폭 하고 내 하려가

0: 봐 능식기망 다든 헬드생 갈락봐 농야이 컴봐 람젠젠바 권남 러하이바 깜락 이내 간바 랭돈 보리마 마빠리 앙클레미네가 마농야이 함누기 먹바니 바이로이 자먹이네 마신 싸우버기네가 마막 정랭기네가 마싸 농야이강 컴봐 능식기망 다든 우르르르지리지리 헬드생 갈락봐 나하데이 아돈디 농무다 복바 맞사나 니니 시바 홍나디 뿌림박이 맛바리 나 갈라이마 만농야이 감독이 먹바니 발리잠바 맛세니 따부기디 맘망니 농야이나 캄바빠리 되기 로라 마땅하실래 로라 흑대기 상금 마땅하실래 상금 되기로 가요 마땅하실래 로카이 되기 록동 마땅하실래 록동 되기로 마홍땅하실래 마땅다 앙아 홍농야이 캄바 싱우라이기 라이망다 고양새 쇼다바금 고름들이 하려가 레마이득이 것도 없다래마 가이왕나 팔라우나 좀 갈라가 나올래 사마시 아니 뽁뽁라우나 대기 하이다 아둥
1: 따비리 응아쌤 돌게슈리 데비되기 베나다 모이랑 깡레롤다 꽉다 람젤기 마땅
2: 엘로 공간
3: 바쿠딩게로 이베 탕자 공간기 더럼다 선독 접아 헬로 공간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어거스키 땅꾼 마플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접으니
2: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랑
3: 엑스퍼트 위너 랭신 비가다바 Dr. 아셈 수레스 쿠마 리타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2: 미안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dial to Vidura Sharukya Biyu. Hello Kungang.
1: Akashwani Imphal Hauze Muk Santok Chari Manipuri Matamisai Singh Matang Matang Wina Kudol Gihan Madalau Birasi He Nongle Nangi Shahun Ki Safuna Taibang Jeeba Kaya Awaba Biri Piklaba iki thamoi da shu ngashidi nangi kaina bagi nonglei na yauratuna pamu na thamjaba nungshigi chetlaba langla shu thadat piramle nangdi chakrani china di khanghaurani mashibu nonglei nangi karamba apenbano karamba khuruma